잘 지내오면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.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가지 않아 주빌바 너의

제비새들 운동회.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 학교 운동장에 제비새들 운동회가 혼창. 왔다 까닥 도르락 슝,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. 누개가 질 먼저 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.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쓰기 놀아올랍죠. 누개가 절로 먼저 올 건고 어멍촛기 땅. 이디저디 어멍제빗에 부르는 소리. 어슥어슥 콜대 꼬장.